0: 반도 안 돌리
1: 미텔레
0: 조급방가 번잠다 디마탄다
1: 너보데
0: 이냐깐네 라레뚜게 마릉알
1: 망노데
0: 높란저 라나난 피터 림파레
1: 레야레
0: 노래 아가든자 안냐란 림마시키
1: 에아콩에
0: 나랑아따 떠증다약 난불란
1: 만레베
0: 조코파도 이갈코만 쿠피 마탄
1: 노보데
0: 인토게 이당라테 냥아얀낭랑
1: 망노레
0: 이나만 무로 마탄 더 수코